0: 이지만 튼드 바가
1: 제사이 헤니 가져내게
0: 죽을 찔리네 쫀드 간 찔리네 에마 하대 비드 따네 후드 살라드 야부치 헛승 겸아
1: 알타 올센 드리긴 부려웬 보수와 라스나치 어이씨 따인 담에 알타지 망드고 있 알타

0: 安达，两年前你那几个师傅带你去中原，我们还很担心你呢，没想到现在变得这么厉害。走这个方向是不是回来找我们的？还有你手里拿的是什么？
1: 风车。就把个车。安达，那就满足了这个车，比天那里还高，endurance。 엠블럼이니 총도 울릴듯등 템등 어찌 할아사겠지 나다지배
2: 에이 하세인고이 대인번진 내 혼나락 팀치 아마큼 비슈테
3: 고진 알통 오사스 비트나 에스레가 어든 집스기 으름터 에스자 어다 비트나 하르차 이 하네 후레 엔드스 할고비 바스 에치친 참아가 동덧 가짜르 대입스나 서시 어들중 후레 내 우든데 이렇게 죽으러진 바랄 소득임 언니 이렇게 쌤치는 어쩌다 올지 차 내 직진 하역도가 잠다 열었지